0: 내가 미운 게 아니라 애를 지우고 대학에 가면 네 성격으로 이 집에 돌아올 수가 없어. 원래는 대영이한테 동생이 있었는데 애 아버지가 공장에서 사고를 치자 눈 딱 감고 애를 쥐어버렸어. 여자애였어. 가끔 너를 보면 내 딸을 보는 것 같았어. 열 손가락 깨물면 다 아파. 여자는 너무 제멋대로거나 욕심이 많으면 안 돼. 네가 승벽심이 있는 거 알아. 우리 분수에 맞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얼마나 좋니. 애를 낳으면 내가 키워줄게. 약속할게.
1: 어머님, 진정하시고 걱정 마세요. 잘 생각해봤어요. 대학에 안 갈게요.
2: 요가의 말에 허용 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이더니 곧 두 눈에 눈물이 그득히 맺힌다. 담담히 말하는 유가의 얼굴을 감격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던 호영이 어머니는 목이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한지 고개만 끄덕인다. 한편 문 앞에 앉아 약을 다리고 있던 호영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며 묵묵히 생각에 잠긴다. 눈물을 흘리던 호영이 어머니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유가의 손을 꼭 잡아준다. 한목진의 집. 홀로 방 안에 남은 종사조는 찢어진 뉴온 협의서들을 주워들어 갈기갈기 찢으며 다짐한 듯 혼자 중얼거린다.
3: 아, 네. 연하네. 연하네. 안 한다고. 묵지 씨와 연하네. 안 할 거야.
2: 서재다. 한경선은 보던 신문을 접고 안경을 벗은 후 마주 앉아있는 진혜화와 한정연에게 묻는다.
4: 저녁에 뭘 먹소? 아? 넌 뭘 먹고 싶어? 우거지상을 할 것 없어. 왜 또 그러? 아?
3: 아버지.
4: 아이고. 다들 이렇게 산다. 아? 괜찮소? 여보.
5: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는 없어.
4: 저거 봐. 돼지고기찜 먹을까?
5: 사와요.
4: 아? 그래. 갈게. 그런데 돈 좀 줘.
3: 아, 당신 참.
4: 아이고.
3: 아버지가 가봐요.
4: 가기는. 가서 어쩌라고. 어? 간다고 해결이 돼? 생각처럼 안 되는 일들이 많소.
2: 그때까지 복도 란간에 기대어 서 있는 한목지 얼굴엔 괴로운 표정이 역력하다. 종사전의 애절한 울음소리에 진혜화도 더는 속상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흐느낀다. 한정연이 어머니 어깨에 기대며 위로하는데 한경선이 입을 연다.
4: 아, 됐어 그만아. 다 정상일이 쓸데없는 생각 마. 어? 정연아 괜찮아.
3: 아버지. 아,
4: 여보
6: 내가 잘못한 거예요.
3: 엄마 아니에요.
6: 이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어요?
4: 괜찮소, 괜찮다니까. 어? 다 잘했어. 어? 며느리나 아들이나 다 잘했고 당신도 잘못한 것 없어. 아, 생각은 다 좋았어. 됐어, 울지 마.
3: 울지 말아요.
4: 이거 봐. 이 집에선 그래도 당신이 핸들을 잡는데 이러고 있으면 우린 어쩌?
6: 핸들은 무슨...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속였는데요. 이게 뭐예요?
4: 됐어 그만아.
3: 아버지.
4: 정연아, 아수마가 전화기에 뭘 했나가 봐. 어?
3: 지금 밥이 넘어가요?
4: 됐어, 그치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엄마 걱정은 마라. 바로 그친다.
6: 말이 돼요? 다 당신이 오냐 해서예요. 항상 관건적인

0: 딱 넘어가고 한마디 해야 될 땐 내 등을 떠밀고 그니까 죄는 다 나죠.
1: 마소 마소 나요 나. 아 그래 마소.
0: 당연히 당신이죠.
1: 아 마소 마소. 그래 나요 내가 잘못했어. 이제 새소리도 안 들리네. 새들이 어디 갔지?
2: 시간이 흘러 어느새 설날이 온다. 여기저기 울리는 폭죽 소리에 명절 분위기가 한껏 짙어간다. 예쁘게 전지한 상화를 정성스레 창문 유리에 붙이고 난 요가가 이어서 조련을 문에 붙이고 있는데 기다란 나무 작대기에 폭죽을 칭칭 감아서 든 고용이 마당으로 나온다. 나무 작대기를 벽에 기대어 놓고 폭죽에 불을 붙이는 호용이를 발견한 요가가 두 손으로 귀를 막는다. 폭죽이 터지기 시작하자 호용은 요가에게 달려가더니 두 손으로 그의 귀를 막아준다.
3: 자리 가지.
2: 이때 양손에 삶은 물만두가 담긴 접시를 든 호용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온다.
3: 네, 어머니, 주세요.
4: 복 많이 받아라.
5: 어머니, 들어와요.
4: 그래.
2: 한편, 진정으로 온 종사조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 형님과 함께 풍성한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있다. 종성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술을 붓는데 종사조도 자신 앞에 놓인 술잔을 종성에게 내민다.
6: 아버지, 이건 좋은 술입니다. 도수가 높습니다. 그래. 천천히 마세요. 어머니도
4: 그래.
6: 덕하니 조금씩
5: 오빠
6: 계집애 술 좋아하는 거 알아? 어릴 때도 배워서 마셨어. 오마상이 돼가지고도 마셨어. 천천히 마셔.
5: 저도 줘요.
6: 당신도 마셔야지. 아버지, 설이면 머리 했잖습니까? 저기 놓소.
5: 네.
6: 올해는 제가 두 마디 해도 될까요?
7: 그래, 말해봐.
6: 설입니다. 올해 우리 집 대사들을 청호할게요. 첫 번째 대사는 우리 둘이 결혼한 겁니다. 내년이면 자식들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를 이어야죠, 맞죠? 두 번째 대사는

0: 해요. 뜸들이지 말고요.
1: 세 번째 대사는 사손이 대합 붙은 거요. 가문을 빛냈다고.
2: 그렇지.
3: 맞아요.
1: 온 동네 자사합니다. 조상들이 덕분이죠. 어? 생각해봐요. 묵지가 이혼하겠다고 잘난 척할 때 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에? 내 동생 사손의 미모면
0: 자, 어디가... 오빠 오늘 설이라 다들 기분

0: 한편 한목진의 집. 몇 가지 음식이 올라있는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있는 진혜화의 얼굴엔 소심이 가득하다. 걱촉소리 잠깐 고개를 들고 밖을 바라보던 진혜화가 다시 도선으로 턱을 고인 채 생각에 잠긴다. 이때 한정연이 물고기 요리가 담긴 접시를 들고 들어선다.
1: 생선찜입니다. 다 올랐어요. 오빠!
2: 술 가지러 갔어요. 얼른 앉아, 네. 앉아.
0: 한정연이 자리에 앉는데 술병을 든 한목지가 밥상에 다가앉는다.
3: 아버지 술을 훔쳤어요.
2: 훔치기?
3: 깰 뻔했어요.
2: 설이라 남들은 오손도손 모였는데 우리 집을 봐. 네 아버진 공사장에서 설 세고 거야 일이니까 아줌마는 집에 가고 사도.
0: 흘끔 눈치를 보던 진혜화가 한녹지를 흘겨보며 중얼거린다.
2: 사존이도 없고.
3: 아버지가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위치의 책임이 크니까요. 처리할 일도 많고요. 자, 우리끼리 설쉽시다.
1: 엄마, 자, 한 잔 올릴게요.
0: 한목지의 말에 이어 한정연도 함께 술자를 든다. 아들딸을 마주하고 억지로 웃음을 짓는 진혜화의 두 눈에 눈물이 고인다.
3: 새해 인사드릴게요.
2: 그래, 그래. 네,
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받아요. 그래. 자, 우리 건배. 아들, 우리 딸 복 많이 받아라.
3: 자.
1: 전화리에요.
0: 각자의 서름과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술잔에 담아 세 사람이 모두 잔을 굽는다. 한편 진정 식구들과 설을 쉬는 종사돈 역시 속상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독한 술을 연거푸 마시며 터지려는 울음을 참으려 했습니다. 그 마음을 감감 모르는 종성이 말을 잇는다.
4: 천천히 마셔.
3: 우리 사돈이와 묵질 봐요. 에? 묵지는 목 터진 줄 알아야 돼요. 대학생이고 제녀입니다. 마을에 대학생이 몇입니까?
5: 저 이혼해요.
3: 그래, 이혼한다고 할 때 묵지가 헛소리 한다고 했어.
5: 아침에 묵지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원하든 말든 이혼해야 한다고요.
4: 어쩌다가.
0: 고개를 들곤 채 술기운을 빌어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종사손의 말에 다들 어리둥절한다.
3: 아침에 말했다고?
5: 잘못했어요? 하면 되죠. 못할 게 뭐예요? 대학교도 붙었는데 취직 못 가겠어요? 이혼하면 되죠. 자, 건배해요, 오빠.
3: 그 자식 머리 돌았어? 이혼이 장난이야? 그깟 속의 아들이 뭐가 대단해서 고대 좋아. 가서 말해. 나하고 죽든 살든 한판 붙자고. 잘 들어. 너만 삐치면 일이 커져. 사돈아, 물어보지 그래. 어? 대체 뭘 잘못했냐고.
4: 그러게다. 네가 대학에 가면 콧대가 높아져 자기를 깔볼까봐 그래?
3: 아, 됐어 됐어 그만. 자기 나를 모르? 사돈이 그러네요. 내 말 잘 들어. 목지가 그렇게 막 나오면 우리도 갈 때까지 가보자. 기어코 달라붙어 애까지 나 그 자식의 발목을 잡아 평생 말이다.
4: 아유, 사돈이 그만 마셔. 그만.
0: 고슬 마냥 흘러내린다. 식구들을 마주한 종사손이 애써 숨겨둔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5: 나 이혼하기 싫어요. 나 싫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혼하겠대? 뭐 잘못했어? 이혼하면 나 어떡해? 정말 막막해요. 대학 때문에 이혼할 거 알았으면, 진작에 알았으면 대학 시험 안 쳤어요.
0: 속상함이 크게 단 종사손이 술병을 들어 그 채로 벌컥벌컥 마신다. 종성이 급히 다가와 그의 손에서 술병을 빼앗는다.
3: 마시지 마. 에이, 사돈아.
4: 사돈아, 마시지 마.
3: 마시지 마. 사돈아, 그만해.
4: 그만 마셔.

술병이 종사선의 손에서 빠져나가며 땅바닥에 떨어진다. 종사선이 밥상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린다. 종사선의 어깨에 손을 얹고 오유라는 종사선을 안쓰럽게 바라보던 종성의 눈빛이 무섭게 변한다.

0: 갈기며 달걀이며 보뇨며 매교전 같은 먹을 걸 량손 가득 든 한묵지와 구혜가 호용일 집 앞 골목에 나타난다. 호용이 마당에 앉아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다. 한묵지와 구혜가 호용이네 집 마당에 들어선다.
1: 아이고, 다 왔어. 호용이. 호용이! 호용이!
0: 한묵지의 부름에 호용이 발딱 일어서며 반갑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
2: 뭐여? 집까지 찾아와서 더 붙어보자고?
3: 사람이 시시하긴.
1: 싸우자고 찾아온 줄 아오? 그리고 싸울 거면 이렇게 들고 오겠소?
4: 그러게.
1: 에이, 요가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지식 청년들이 성의를 모아서 나와 구혜가 대표로 위문을 왔소.
2: 너 트집 잡으러 온 줄 알았지.
1: 말이 났으니 말인데 주먹이 꽤 세더구만. 그 말에 차여 며칠 알았소.
2: 이제 알겠지.
1: 나도 날세요. 한쪽 다리로 추허 있을 수도 없이 끝까지 싸웠어. 나도 한때 몸을 썼던지라 별거 아니었어.
0: 이때 마당으로 나온 요가가 활짝 웃으며 두 사람을 반긴다.
1: 아이고, 아니, 요가. 아이고,
4: 둘이 무슨 일이야? 보러 왔지.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1: 이건
4: 꽤 팔았겠네.
1: 지식 청년들은 내가 임신됐다는 걸 알고 엄청 좋아.

드라마 인생향연 3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36번째 시간입니다. 달기며 달가리며 보뇨며 매교성 같은 먹을 걸 량손 가득 든 한묵지와 구혜가 호영의 집 앞 골목에 나타난다. 호영이 마당에 앉아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다. 한묵지와 구혜가 호영이네 집 마당에 들어선다.
1: 아이고, 다 왔어. 호영이!
0: 한묵지의 부름에 호영이 발딱 일어서며 반갑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
2: 뭐야? 집까지 찾아와서 더 붙어보자고?
3: 사람이 시시하게
1: 싸우자고 찾아온 줄 알아? 그리고 싸울 거면 이렇게 들고 오겠어?
4: 그러게.
1: 에이, 요가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지식 청년들이 성의를 모아서 나와 구혜가 대표로 위문을 왔어.
2: 아, 너 두 집 잡으러 온 줄 알았지.
1: 말이 났으니 말인데 주먹이 꽤 세더구만. 어? 그 말에 차여 며칠 안 왔어.
2: 이제 알겠지.
1: 나도 날세요. 한쪽 다리로 추허실 수도 없이 그것까지 싸웠어. 나도 한때 몸을 썼던지라 별거 아니었어.
0: 이때 마당으로 나온 요가가 활짝 웃으며 두 사람을 반긴다.
1: 아이고, 아니, 요가.
4: 아이고, 둘이 무슨 일이야? 보러 왔지.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1: 이건
4: 꽤 팔았겠네.
1: 지식 청년들은 내가 임신됐다는 걸 알고 엄청 좋아해. 우리들의 성의를 모아 위문 왔어. 요가야, 명심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기분 좋게 산전 보양을 잘해서 행복한 엄마로 되는 거야. 호영이, 자네 어깨가 무겁소? 요가의 기분은 다 호영이 태도에 달려서.
2: 집에 들어가겨. 어서
1: 가지마. 자, 들어가자.
4: 들어가자.
1: 아이고.
2: 내가 들게.
0: 네 사람이 안방으로 향하는데 마침 호영 어머니가 마주 나온다.
2: 어머니.
4: 어머니.
2: 네, 소개해드릴게요.
4: 구혜구나.
2: 이분은 우리 어머니예요. 요가의 지식 청년 친구입니다.
1: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묵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5: 고맙네. 어서 안에 들어오.
1: 네네네네. 요가는 공신입니다. 호신의 후손이 생겼습니다.
5: 그렇네. 이 늙은이 복받았지.
1: 제 말 들어봐요. 지식 청년들 가운데서 요가는 첫 번째 임산부라 다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로 보러 왔습니다.
5: 요가는 좋은 며느리네. 묵지, 어쩌다 우리 집에 왔는데 점심에 식사하고 가게.
1: 그럼 체면 안 차리고 여기서 먹겠습니다.
5: 그래.
1: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5: 아유, 그럼.
2: 수고해주세요.
5: 그래. 아이고, 달기 크기도 아닌 손을 세는 것 같아.
1: 수고하세요.
4: 들어가세요.
2: 들어가세요.
4: 얼른 이리 많이 사왔어.
6: 천천히요.
0: 고혜는 유가와 호영 어머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고 한목진은 호영과 함께 마당에 남는다.
1: 아이고, 이 마당이 참 좋네.
2: 그렇지.
1: 신혼방은 어디 있어? 어느 방이요?
2: 이거요. 내가 요가를 위해 지었어.
1: 새로 지었지?
2: 그럼.
1: 좋았어. 어떻든 며칠 잘 들어와줘서 지금 요가는 칼슘을 많이 보충해요.
0: 주방에서 채소를 다듬으며 모처럼 찾아온 한묵지와 구혜를 위한 음식을 마련하고 있는 요가는 마당에서 들려오는 호영과 한묵지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인다.
2: 무슨 뜻이요?
1: 그건 또 무슨 소리요?

0: 말했잖소. 위임을 왔다고.
1: 그게 진심이요?
0: 허영이 잘 됐소. 우리 지식 청년 친구들은 10년 함께 했으면서 겪은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소. 아, 육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으니 우린 정말 기쁘. 우리 지식 청년들은 가족과 같소. 어려운 사람한테는 다 손을 내밀어 줘. 물론 경사가 있으면 내일처럼 기뻐해 주지. 아, 오늘부터 자네도 이 가족의 일원이요.
1: 나도?
0: 육아의 남편이면 우리 친구지. 에?
1: 좋소. 오늘 이렇게 솔직하게 나오니 나도 좋소. 자네도 내 친구야.
0: 좋소. 동쾌하군. 아, 이 마당이 정말 좋소. 한 칸 비워도 폐기처럼 오게.
1: 좋지. 아, 자네 지식 청년 친구들을 다 불러. 어? 다.
2: 마당에서 호영과 이야기를 나누던 한목진은 주방에 대고 소리친다.
3: 아주머니, 먼저 안주 좀 줘요.
4: 어허, 그래. 다 됐네.
1: 잔 두 개 줘요.
4: 아, 그래.
5: 어디 있어요? 제가 가져갈게요.
4: 그래.
2: 고해가 대신 잔을 내어간다. 한목지와 호영이 낮은 밥상을 마주하고 술자를 부딪힌다.
0: 자, 호영이, 축하오. 진심으로 축하.
1: 그래, 마시자. 아, 좋은 소리군.
2: 말 한마디 없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육아의 얼굴엔 얽히고 설켜 형용하기조차 어려운 복잡한 감정의 그림자가 비낀다. 식사를 마치고 구희와 함께 허영의 집을 나온 한목진은 걸음을 멈추고 낮은 한숨을 내쉬더니 구희를 향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입을 연다.
0: 구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꼭 끝까지 견디. 헤어지면 남과 남이야. 갈라지면 세월을 되돌릴 수 없지.
6: 이 일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니 각오해.
2: 그날 저녁 한목진의 집. 방 안에서 한목지가 서성이고 있는데 한정연이 그의 곁으로 다가온다.
5: 왜 그래요? 보고 싶어요?
0: 계집애가 뭘 안다고?
5: 치, 아닌 척은.
6: 아, 엄마와 아버지 앞에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귀띔해 줄게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몰라요.
0: 아, 내 앞에서 유식하지?
2: 한목지가 천천히 의자에 앉는다. 한정연이 그와 마주 앉아 오빠를 바라보며 말한다.
5: 오빠, 왜 올케와 이혼하려는지 알아요. 싫어서가 아니고 오빠의 어두운 기억 때문이죠. 어떤 일은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지울 수 있죠. 그리고 오빠, 사람의 감정은 잃은 후에야 소중한 걸 느껴요.
0: 그럼 잃어버리지 뭐.
2: 한목지의 말에 한정연은 입을 다물고 말없이 그를 바라본다. 한목지도 침묵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다. 한편 종사존의 고향 마을. 짐을 들고 마을 동구박까지 병으로 나온 종성이 앞서가던 종사존을 불러세운다.
7: 사존아, 넌 우리 집의 유일한 대학생이야. 얼굴 펴, 이혼하는 걸 남들이 알면 얼마나 창피해. 어?
5: 알았어요.
7: 사손아,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 말해. 모아둔 돈이 있어.
5: 오빠, 무슨 돈이 있어요?
7: 야채 팔아본 거야. 엄마 언니 올케한테 비밀이야.
5: 야채요? 오빠, 절대 사고치지 말아요.
7: 내가 누군데

0: 가봐. 얼굴 펴.
1: 돌아가요. 집에 가요, 빨리.
0: 그래.
2: 정상은 맥없이 어깨를 촉 늘어뜨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걷고 있는 종사선의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쉰다. 한목진의 집. 한경선이 한껏 목소리를 높이며 거실로 들어선다.
3: 들어왔소.
2: 진혜화가 빠른 걸음으로 2층에서 내려온다.
1: 여보. 아. 오늘은 빨리 왔네요.
3: 사진관에 가서.
1: 네.
3: 사진을 찍었소.
1: 어디 가요?
3: 다음 주에 향항이가.
1: 향항에요? 가서 얼마나 있는데요?
3: 열흘.
1: 열흘?
3: 아.
2: 진혜화가 반색하며 잔물이 든 고프를 한경선에게 갖다 준다.
1: 자.
3: 아. 맞춰봐. 통지를 받자마자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1: 뭔데요?
3: 묵지에 이석이요.
1: 네?
3: 이번에 갔던 김에 알아보려고. 아, 요즘 당신은 묵지를 데리고 병원에 가 물어보. 이석을 어떻게 착용하는가고 번호가 있는지 지수가 있는지.
1: 알았어요. 묵지를 이사한테 데리고 가서 알아보란 거죠?
3: 아, 맞어, 맞어.
1: 한석이, 아, 좋은 의족을 사주려고요?
3: 당연히 좋은 거 사야지. 무슨 차요?
1: 당신이 좋아하는 거요?
3: 아니요, 아니요.
1: 뭐가 아니에요?
3: 뭐요, 이거 그림이랑 함께 뒀지.
1: 그림과 같이 뒀다니요.
3: 냄새가 배어들었어, 이 마셔 뭐. 아이고.
1: 아줌마!
2: 한경선이 차를 마시려다 말고 그대로 진혜화에게 넘겨준다. 냄새를 맡아보던 진혜화가 진아줌마를 부르며 나간다. 한목지가 종사전과 함께 민정국으로 향한다. 한목지가 성큼성큼 앞에서 걷고 종사전은 싫은 표정이 가득한 채 종종 걸음으로 따라간다.
1: 꼭 이래야 돼요?
4: 같은 말 자꾸 시키지 마. 널 위한 건 언젠가 나을 거야.
2: 리혼 등기처.
4: 이혼 수석 해주시오.
2: 한목지의 목소리에 고개를 든 사업인원은 지난번 함께 왔던 두 사람을 기억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묻는다.
5: 어? 또 왔구만. 전 동의 안 해요. 알아봤는데 이혼은 두 사람 다 동의해야 돼요. 내가 싫다면 절대 못해요.
6: 이보게, 아내의 태도를 봤지? 맞는 말이요. 이혼은 두 사람 다 동의해야지. 한 사람이 동의 안 하면 이혼은 성사 못돼요.
4: 여기서 안 되면 어디서 합니까?
6: 그럼 이러, 먼저 법원에 가보. 헌데 자네들 같은 상황은 법원에서도 접수 안 할 거요.
2: 등기처 조주임이 말이 끝나기 바쁘게 한목진은 테이블 위에 놓았던 결혼증을 들고 조리문 쪽으로 향한다. 종사손이 급히 뒤를 따라가 한목진을 붙잡아 세운다.
5: 목진씨, 이제 그만해요. 제가 대학을 포기할 테니까 우리 잘 살아봐요.
2: 종사손의 말을 듣던 여 직원이 뭔가 알았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서며 비아냥거린다.
7: 원래는 진샘이었군. 그것도 여자가.
4: 무슨 진샘이 같은 소리를 합니까? 역사를 알기나 하고 말합니까? 그리고 내가 리혼하자고 하지 얘가 아닙니다. 그쪽이야말로 진샘이같군.
2: 한목지가 벌컥 화를 내며 한마디 쏘아주고는 돌아서 나가버린다. 종사존이 그 뒤를 따라 나간다. 코를 띄운 여 직원이 자리에 앉으며 툴툴 거린다.
8: 무슨 태도요?
6: 아이고, 자네도 참.
2: 한목진은 종사전을 끌고 법원으로 찾아온다.
9: 마라, 대체 여긴 왜 왔어?
4: 아, 이혼하러 왔습니다. 아,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9: 기소장 붙었어.
4: 어.
9: 누가 리언을 제구했어?
4: 아, 제가요.
9: 아, 그럼 그쪽이 원고요. 이분이 아내지?
4: 네네네.
9: 아, 이분은 피고고. 이혼 사유는 뭐요?
4: 우리는 부모가 정해준 결혼입니다. 아, 전 이 결혼을 마음속으로부터 못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아, 후에 제 아내가 대학에 붙었고 전 발목 잡기 싫습니다.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오늘 이혼수속을 밟으러 왔습니다.
2: 한목재 말을 듣고 난 사업인원이 곁에 새처럼이 앉아있는 종사조를 향해 묻는다.
9: 말해보, 동의하오?
5: 동의 안 해요. 이분이 기어코 이혼하겠대요. 한석이의 아들인데.
4: 한석이가 누구야?
2: 한목지가 종사손의 말을 끊어버린다. 사업인원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답을 기다리고 있다.
5: 이분은 나 때문에 다리를 잃었고 내가 계속 보살폈어요. 그런데 내가 대학에 붙으면서 기어코 밀어내고 계속 이혼하겠대요. 죽어도 이혼은 안 하겠어요.
2: 할 말을 다 뱉은 종사손이 한목지를 흘금 바라보고는 고개를 숙인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던 사업인원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9: 그럼 이러지. 앉아있어. 내가 상급에 청시해보겠어. 어?
4: 아, 저기.
2: 사업인원이 자리를 뜨자 한목지가 바로 종사조를 나무란다.
4: 쓸데없이 아버지 얘긴 왜.
5: 목지씨,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아침부터 법원에 민정국에 그만해요. 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알려줘요.
4: 일단 뭐라는지 들어보고.
2: 얼마 후 상급에 청시하러 갔던 여직원이 돌아온다.
9: 오늘은 먼저 돌아가. 방금 물어봤는데 두 가지요. 첫째는 둘의 의견이 통일 안 됐고, 둘째는 한석이가 향강시찰을 가셨는데 돌아오신 후에 직접 물어봐야겠어.
4: 아니, 이게 아버지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아버지의 태도를 명확히 알려줄게요. 아버진 제 일에 안 비치고 제가 결정합니다. 이 결혼은 억지로 성사된 거라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여자와 감정이 없습니다.
5: 왜 없어요? 한방 쓰는데?
9: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이건 혼인법이요. 한석이가 이혼을 동의해도 규칙대로 해야 돼요. 알겠어? 저거 봤지? 나 이 몇 년 동안 쌓아둔 이혼 서류요. 솔직히 말할게. 어떤 사람은 10년째 이혼을 못하고 있어. 왜냐면 한측이 동의 안 하면 못하기 때문이요. 아, 그러니 이 일은 우리가 아니고 아내의 태도에 달렸어. 아내가 동의해야 돼요. 알겠어?
4: 그럼 기소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9: 이러기요. 오늘은 조정한 셈 치고 집에 가서도 이혼할 생각이면 반년 후에요.
2: 향항으로 출장 온 한병선은 여가 시간을 타서 선비서를 이끌고 다양한 종류의 의족을 가지런히 진열해 놓은 의족 가게로 온다.
0: 두 분 환영합니다.
10: 오, 이거 봐, 이거. 아이고, 이제야 제대로 찾았네.
0: 아이고. 선임,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10: 아이, 말을 못 알아듣겠어.
11: 표준어로 말씀해 주세요.
0: 네네. 내지에서 오셨군요.
10: 아, 맞소. 내지에서 왔어.
0: 반갑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10: 얘기를 한참 찾았어. 어린 이족을 맞추겠소. 아, 남잔데 대개 여기서부터 이만큼 될 거요.
0: 이족.
10: 아, 맞소.
0: 이족이요. 만드실 의족 지수 같은 걸 가져왔습니까?
11: 있습니다.
10: 알고 있어. 병원에서 잰 거라 우린 봐도 모르고. 한번 봐.
0: 네. 이런 의족이군요. 저희 회사는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족을 맞추려면 석 달 내지 반년이 걸려야 합니다.
2: 드라마 인생향연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뉘웠습니다. 요즘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어디로 피서를 갈까가 화제로 되고 있습니다. 흑룡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눈과 얼음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 흑룡강은 여름철 피서의 최적지입니다. 이곳의 여름은 끈적끈적하고 숨이 막힐 듯한 무더위가 아닌 숲과 강바람이 어우러져 길러낸 통쾌한 서늘함입니다. 하지만 흑룡강에 피서오는 리온은 결코 시원함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흑룡강의 서늘함은 지리적 유전자에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역의 거대한 생태계가 길러낸 것입니다. 흑룡강성은 2,162만 헥타르의 숲으로 삼림 피복률이 전국 4위를 차지하며 100여 곳의 국가 삼림공원이 진조처럼 박혀 있습니다. 대서운가령의 원시림 속에는 100년 넘은 나무들이 빼곡하고 숲속에는 고농도의 산소 음이온이 가득합니다. 이춘 대응가령은 우수한 삼림 생태를 바탕으로 여름 건강 휴양 관광지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국 총량의 7분의 1을 차지하는 514만 헥타르의 천연습지가 자리 잡아 철새 이동의 중요한 기착지가 되고 있으며 2,981m의 국경선을 따라 흑룡강, 우수리강 두 개의 국경강이 힘차게 흐릅니다. 흥계호, 경박호, 오대련지 등 중대형 호수와 640여 곳의 자연늪지가 별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저녁 여름 평균 기온은 대부분 20도 내외로 낮에는 답답하지 않고 밤에는 서늘해 이불을 덮고 자야 할 정도입니다. 국경성인 흑룡강성은 2,981km에 달하는 긴 국경선을 끼고 있어 중국 최대의 국경강과 호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보 룡강 삼협 국경강 유람은 국경 소도시 학강의 특색 문화관광 로선입니다. 화하의 동극 무원으로 가면 특별한 의미의 여름 일출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감옥사의 무원은 중국 대륙의 최동단으로 국내 대부분의 도시가 아직 깊은 밤에 빠져 있을 때 해가 강물의 안개를 뚫고 동극 광장에서 서서히 떠오릅니다. 신주의 북극 마카로 가면 북극 마을에서 인생의 북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를 만나면 보기 드문 어로의 장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흑룡강성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계절을 거스르는 눈놀이입니다. 빙설대색의 몽환 빙설관은 사계절 운영되며 만남, 하얼빈, 얼음 공연은 계속 이어지고 실내 스키장은 사계절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축제와 대회는 여름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할빈 제24회 국제 맥주 축제, 치치알 바베큐 축제가 잇따라 열려 맥주 향과 고기 향이 밤바람에 휩싸여 가장 정겨운 인정미를 선사합니다. 흑룡강의 여름은 아름다운 산과 물뿐만 아니라 활기 넘치는 동물의 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빈 극지공원에서는 귀엽고 통통한 북극곰과 눈을 마주칠 수 있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귀여운 모습의 펭귄을 만날 수 있으며 물개와 바다 코끼리의 수상 공연은 늘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동북 호리몬에서 관광차 너머로 무리 지은 동북 호랑이를 마주하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루미가 흰 날개를 저으며 갈대밭에서 춤을 추는 치치알 자롱 생태 관광지, 다람쥐가 발밑을 뛰어다니고 사슴이 여유롭게 풀을 뜯는 이춘, 순록이 느긋하게 자작나무 숲 사이를 거니는 대행가령 어원 그족 부락에서는 자연 생태계 야생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의 행복은 절반이 풍경에 있고 절반이 혀끝에 있습니다. 흑룡강의 음식은 결코 화려한 플레이팅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양이 많고 맛이 정직하며 실속이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동북대지 자체의 매력과도 같습니다. 세계 3대 흑토 지대 중 하나인 이 땅은 전국 9분의 1의 식량 생산으로 국민의 식탁을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는 또 다른 열띤 행사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제24회 할빈 국제 맥주 축제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빙설 대세계는 할빈의 슈퍼 IP로서 겨울철 60일 동안만 그 화려함을 뽐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여름에도 새롭게 단장해 전 업종이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며 한계절 빙설 테마파크에서 365일 연중 무휴도시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달바꿈했습니다. 올여름 대형 실경 공연 만남 할빈, 할빈 아이스쇼가 공식 선보였습니다. 같은 무대에서 겨울철에는 빙설 서사시 왕의 전차가 공연되고 여름철에는 세계 각국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빙설 미식관도 겨울철 온실에서 연중 영업하는 핫플레이스 랜드마크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과거 겨울철에만 인기를 끌던 문화창의 매장도 올여름 새롭게 단장돼 문화창작 장터로 거듭났습니다. 이 밖에 체험 학습 또한 산발적인 겨울 캠프 체험에서 벗어나 상시 운영되는 체험 학습 교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적 소리와 함께 수백 명의 남방 관광객을 태운 피서 관광 열차가 마카역에 도착했습니다. 올여름 북경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지에서 마카로 향하는 피서 관광 특별 열차의 운행 횟수가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름이 접어든 후 호남, 호북, 섬서, 하남, 하북, 산동, 내몽골 등 여러 성자치구에서 마카로 향하는 피서 관광 특별 열차가 집중적으로 운행되면서 남북을 잇고 동서를 연결하는 특별 관광 열차 네트워크가 본격 구축됐습니다. 흥룡강성 여름철 피서 관광 100일 캠페인에 맞춰 중국철도 할빈국 그룹유한 회사는 다양한 테마의 수학 여행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D7957편 열차에서는 할빈시 계홍수학교의 교사와 학생 100여 명이 혁명의 혈통 잇기 고속철도 수학 여행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객차 안에는 4세대에 걸친 기관차 모형이 질서 정연히 진열돼 있으며 생생하고 직관적인 안전지식 전시판이 있어 아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7월 27일 0시 기준 올 여름 방학 시즌의 영화 흥행 수익이 이미 57억 원을 넘어섰으며 2026년 연간 영화 총 흥행 수익은 21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여름방학 시즌에는 역사, 코미디, 액션, 애니메이션, 공상과학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영화 총 120여 편이 잇따라 개봉되고 있습니다. 그중 코미디 애니메이션 8선은 개봉 8일 만에 6억 원이 넘는 흥행 수익을 기록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무예 여자 축구는 현재 흥행 수익이 19억 원을 넘었으며 유머러스한 연출로 풍부한 상상력과 뜨거운 경쟁 스토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고전 코미디에 대한 추억을 소환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기간에 속속 개봉하는 영화로는 농촌 현실 코미디 독특한 행보, 공상과학 코미디 마방진 소녀, 코미디 탐정 애니메이션 대당 요탐 등이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79번째 시간입니다. 수연이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동쪽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쪽으로는 무연한 평원이 펼쳐져 있었고 가는 사람들도 매우 많았다. 그는 어머니와 여럿을 둘러보며 말했다.
1: 고린 서쪽으로 나가서 놈들의 그물을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외놈들에게 쫓기우다가 끝내 피해를 면치 못해요. 그리고 동쪽이 온통 벌판이어서 숨을 만한 산도 없고 길도 낯설어요. 그러므로 우린 본고장산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0: 일부 사람들은 그의 말이 옳다고 하며 죽어도 고향 땅에 묻히자고 나섰다. 어머니도 찬성이었다. 사람들은 다시 제고장으로 향했다.

얼마쯤 가서 그들은 또 흩어져 버렸다. 어머니 식구들이 홀로 남았다. 밤이 되었다. 날은 몹시 흐렸다. 먹잠 구름은 곧 무너지려는 낡은 담벽처럼 하늘에 낮추 드리워 있었다. 윙윙 몰아치는 북풍은 사람들의 옷자락을 잡아채고 눈보라를 날려 포렇게 언 보를 후려 갈긴다. 눈판에서 가장 똑똑히 눈에 띄는 것은 외로운 무덤과 여기저기 키 큰 마른 풀 쑥잎들이었다. 기승을 부리는 바람은 마른 풀잎들을 한 움큼 뜯어 눈가루와 함께 사정없이 하늘로 말아 올린다. 쑥대의 쓴맛도 바람을 따라 퍼지고 있었다. 키 높이 자란 이깔나무들도 바람에 몸부림치며 울부짖다가 가끔 딱 하고 꽁꽁 언 가지들을 떨어뜨린다. 끊어진 자리에서 스며 나오는 즙은 인차 얼음으로 얼어내린다. 캄캄한 이 밤은 얼마나 추운가. 길을 걷기는 또한 얼마나 힘겨운가.

산이었다. 얼음과 눈을 떠인 들쑥날쑥한 산봉우리들이 밤하늘과 기다툼하며 우뚝우뚝 솟아있었다. 설숲은 비록 밤이었으나 흰눈의 빛을 받아 시꺼먼 그림자를 뚜렷하게 펼쳐놓았다. 산호의 바람은 더욱 사나웠다. 설숲의 노한 울부짖음은 바다에 출렁이는 파도처럼 그칠 줄 몰랐다. 가파로운 비탈길은 눈이 쌓여 한결 더 미끄럽고 오르기 힘들었다. 그들은 휘청거리며 한 발 두 발 앞으로 발자국을 옮겨갔다. 때로는 두 손으로 깊은 눈을 짚으며 기억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몇 번이나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는 수 없이 돌아서서 다시 길을 찾았다. 수연의 신체가 아무리 단단하고 건강하다 해도 해산할 날이 박두해오는 몸으로서 어떻게 이런 시달림을 참고 견뎌내겠는가. 만약 다른 사람이 그의 처지에 놓였다면 이런 눈길에서 걷는 것은 고사하고 서지조차 못할 것이다. 그는 온몸에 맥이 쭉 빠졌다. 피가 수시로 머리로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듯 짚었다. 날씨는 모질기도 추웠으나 그의 옷은 땀에 흠뻑 젖어들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한 손으로 수자의

0: 어깨를 짚고 덕견이를 이따금 끌어당겨주며 간신히 산호에 기어올랐다. 덕견이는 이미 걷지 못하였다. 그의 자그마한 손은 통통 부어올랐다. 누구보다도 고통이 심한 것은 어머니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몸의 아픔보다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욱 괴로웠다. 그는 몇 번이나 덕견이를 업고 가려고 했으나 덕견이가 말을 듣지 않았다. 덕견이는 둘째 누나가 이불짐을 치고도 걷기 바빠하는 큰 누나를 도와주고 있고 어머니는 모든 음식을 들고 가는데 어떻게 자기를 업겠는가고 생각했던 것이다.
1: 이로써 엄마, 난 혼자 힘으로 갈 수 있어. 아빠, 내 인찬 누나를 따라잡지 않나?
0: 그는 정말 따라잡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가 더 견뎌내지 못하였다. 그는 비탈을 오를 때 자그마한 나무 줄기를 잡지 못해 그만 대굴대굴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어머니는 급히 그를 부축하여 세웠다. 어머니는 덕견이의 얼어부은 손을 꼭 쥐어주며 가슴이 아파 눈곱을 적시었다.
2: 우리 덕견이 장하네. 근데 이젠 엄마가 업고 가자. 어? 엄마는 업을 수 있어. 산 위에만 올라가면 돼.
1: 장이? 아니, 엄마, 난 갈 수 있어. 그저 선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 엄만 내 손을 좀 넣겨주면 돼.
2: 그래.
0: 어머니는 급히 단추를 벗겼다. 아들의 두 손을 품속에 밀어넣고 따뜻한 가슴으로 아들의 손을 덮여주었다. 그는 마치도 품속에 얼음덩이를 품은 듯하여 온몸이 해지는 감을 느꼈다. 그러나 피부를 타고 한 방울 두 방울 녹아내리는 얼음물과 함께 귀여운 작은 손이 마비된 상태에서 천천히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다. 간신히 산 꼭대기에 기어오른 그들은 배가 무척 고팠다. 바람막이 웅댕이를 찾아서 수자가 소나무 가지를 꺾고 눈 위에 깔고 모두들 거기에 앉아 소리 없이 요기를 하였다. 미식가루를 눈에 섞고 한 모금 한 모금 삼키느라니 잇몸이 얼어서 감각을 잃었다. 어머니는 덕견이를 품에 안고 눈을 입으로 녹여서 미식가루에 묻혀 먹였다.
1: 엄마, 엄마 먹어. 나 혼자 먹을 수 있어.
2: 안 된다, 얘야. 넌 아직 어려. 이빨이 얼어서 못 쓰게 된다.
0: 아이가 그래도 말 듣지 않자 어머니는 다시 다 일렀다.
2: 엄마는 거짓말 안 해. 너 봐라. 누나들은 혼자 먹게 내버려 두지 않니. 어른들의 이빨은 못 쓰게 되지 않아.
0: 수자는 아주 맛있게 먹었다. 그는 단번에 미식가루를 두 움큼 넘기고 또 눈을 한 모금 삼켰다. 그리고는 입을 쓱 문지르며 물을 찾아가려고 했다. 어머니는 급히 그를 불렀다. 넘어져 다칠까 봐 자기가 직접 가려고 했다. 그러나 수연이가 또 어머니를 막았다.
3: 어머니, 날이 캄캄한 데다 산이 가파러워서 물이 있어도 찾지 못해요. 조금 여기하고 떠나자요. 산을 내리면 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0: 수자, 영원히 근심 걱정 모르는 이 처녀에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였다. 그는 조금 높직한 곳에 올라가서 작은 소나무를 끌어안고 산 아래를 굽어보았다. 먼 곳의 어둠 속에 여기저기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불길은

0: 암흑의 어둠 속을 뚫고 솟구쳐 오르려는 듯 날름거리며 끝없는 밤의 장막을 찢어놓았다. 수자는 눈곱이 쳐서들었다. 그는 그 불길이 꼭 외놈들이 집을 불태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기네 집도 그쪽에 있었다. 슬픔과 분노가 치솟았다. 그는 찬바람이 어떻게 자기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얼굴을 때리는지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는 바람을 안고 서서 나직이 노래를 흥얼거렸다. 차츰 높아지는 노랫소리는 솔숲의 울부짖음 속에서 더욱 처량하고 비장하게 울려 퍼졌다.
1: 수자! 수자야!
0: 수자는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눈을 비비며 급히 내려왔다. 어머니는 가슴이 아파서 그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1: 아이고, 바람이 세찬데 어쩌자고 높은 곳에 서 있느냐. 아이고, 이 얼굴이 얼어든 걸 보지. 너 이러고도 노래를 불러?
2: 어머니, 난 우리 그 고장이 불타는 걸 보고 그만 참지 못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1: 아이고, 수자야, 집이 다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사람이 살고 봐야 한다. 어서 거두고 떠나자. 날이 밝으면 위험하다.
0: 그들이 방금 몇 발자국 뛰었을 때 덕견이가 기뻐서 외쳤다.
3: 엄마, 누나, 어? 저걸 봐. 불빛이 아니야? 사람 사는 집이 있어.
0: 그들은 그가 손짓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과연 멀지 않은 곳에 소나무 사이로 불빛이 어렴풋이 새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기뻐서 대뜸 거기로 뛰어갔다. 불빛은 점점 커졌다. 한지에서 불길이 다 번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십 보밖에 남지 않았다. 수연이가 갑자기 멈춰서며 소리를 죽이고 말했다.
3: 가만히 있어.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성대고 있는 걸 봐. 뭐라고 말하고 있어.
0: 그들은 우뚝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고 듣다가 너무 놀라 온몸에 소름이 쭉 끼쳤다. 그것은 기관총을 쏘는 듯한 외놈들의 말소리였다. 살가죽이 타는 냄새도 풍겨왔다. 다시 사방을 둘러보니 이따 있는 산봉우리들의 모두 불빛이 보였다. 수연이는 급히 말했다.
3: 어서 가요. 이것은 놈들의 봉쇄선이에요. 우린 외놈들의 동지안에 잘못 들어왔어요.
0: 수자는 나직이 속삭였다.
2: 바람이 세차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외놈들이 내가 부른 노래소리를 들을 뻔했어.
0: 그들은 급히 돌아서서 발걸음을 다그쳤다. 날이 밝을 무렵에야 그들은 한 산 웅덩이에서 피난을 온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화잔의 집식구들과 옥잔의 집식구들도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몇 년간 갈라져 있다가 만난 듯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화잔은 흥분해서 말했다.
4: 아주머니, 왔구만요. 그날 아침에 흩어진 후 난 아버지와 옥자네를 따라 뛰었어요. 그런데 해방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주머니, 이젠 우리 함께 있게 됐으니 마음 놓겠어요.
1: 아휴, 그렇지 않고 우리 함께 있으면 마음도 든든하지. 아이, 참, 이놈의 날씨조차 사람을 못 살게 구는구나.
0: 수자는 그의 딱 친구 옥자와 히닥거리며 토끼를 가지고 놀았다.
5: 귀엽다.
0: 누워 자던 사람들도 깨어났다. 넷째 할아버지는 일어나 덕견이를 품에 안았다.
5: 요 계집 애들은 이렇게도 철딱서니가 없다고야. 남들은 가슴이 다 미어지는데 그저 깔깔거리고만 있으니.
0: 수자는 큰 눈을 숨뻑거리며 웃었다.
2: 웃지 않으면 울겠나요? 할아버지, 이제 외놈을 물리치면 만두를 빚어서 할아버지께 먼저 드리죠.
0: 옥자는 얄팍한 입술을 삐죽거리며 뼈로 통해서 토달거렸다.
6: 난 안 드리겠어. 할아버진 그저 사람을 놀려올 줄밖에 몰라.
0: 넷째 할아버지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진담반 농담반 말했다.
5: 아휴, 할아버진 맛도 못 보고 늙은 목숨을 외놈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2: 할아버지, 그렇게 비관하면 안 돼요.
0: 방글방글 웃으며 또 무슨 말을 더 하려던 수자는 어머니가 갑자기 부르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갔다.
1: 수자야, 이게 웬일이냐? 어?
0: 어머니는 보기 드물게 화를 내며 딸을 따졌다. 수자도 손에 검정 이불을 들고선 어머니가 얼굴색이 시퍼레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만 속이 철렁하였다. 그가 막 말을 때렸는데 어머니는 딸이 주믹거리는 것을 보고 화나서 엄하게 꾸짖었다.
1: 말해라, 누구 그 가져왔니?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내금 돌려줘라.
3: 어머니, 너무 급해 말아요.
1: 넌 상관마라.
0: 어머니는 팔을 뿌리치고 수자를 끌어당겨서 등을 쾅쾅 패주었다. 수자는 엉엉 울었다. 그러나 몸을 뺄 생각은 않고 소리만 쳤다.
2: 어머니, 왜 때려요? 먼저 제 말을 들어봐야 하잖아요.
1: 뭐? 내 말을 들으라고? 남의 물건을 가져오고도 무슨 할 말이 있느냐?
0: 화자와 옥자가 나서서 말렸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넷째 할아버지는 성이 나서 어머니를 꾸중했다.
5: 아니, 고까지 니를 가지고 아이를 때려? 이 어수선한 세월에 이불 한 채가 뭐라고?
4: 그래요, 아주머니. 누구의 물건인들 이러지지 않았겠어요. 아주머니 집 이불도 떨구지 않았나요? 이건 그리 좋은 이불도 아니구만요. 마찬가지예요.
5: 그래.
7: 수연애미, 애를 욕하지 마오. 수다같이 착한 애를 왜 때리겠소? 이거 어서 불을 사기라고.
5: 그만두라고.
0: 사람들은 어머니를 말리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마디도 귀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몹시 괴로웠다. 어쨌든 간 자기의 아이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7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8: (北京时间8点整)
9: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0: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1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